0: 야, 나 하나만.
1: 우리 혼주 뭐 하니까 너니가 뭐야? 갈려야 되니까 다 깠잖아.
0: 아, 아니.
2: 야, 뭐 하냐?
1: 뭐야? 너 계산했어?
2: 계산했지.
1: 계산한 거 맞지?
2: 있어.
1: 야, 이거 알지? 뭐야 이거? 하나 줘?
0: 예.

0: Can I be happy? 아, 왜 이렇고 이렇게까지 웃어야 되나요? 이거는 쿠키로 들어가자요. 이거는 마지막 쿠키로.
1: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이렇게 찍는 거를 정말.

0: 이제 데뷔한 지 100일이 좀 넘었어요. 근데 100일 선물로 이거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말고요.
1: And also shout out to Jay Park Tiffany님. You saved my life. If you're watching this, 진짜 사랑해요. And happy birthday too. Shout out to my parents. Shout out to Hunter if you're watching this. I love you. 자, 감사합니다.
2: 신신!
3: 来，我们再一次掌声送给研舵新锐海外团体乐少。